0: 제시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킬즈타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!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5: 다시 해요.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기대해주세요.